이루이 벤 폭니 깎아 파주본 자이 메카 파추나방 까정와이 알론지 라이유 비니라방 소왕 랭랑 벤 닐리 깡와이 폼 아두시 알론지 라이유 두번 파주본 익보 알론알람 테 지푸텍 테 깡호나 세도 꺼글로네 길은 번 몽골 롱 빌라 벤케 바리 롱 파르피 땅대 비니 자이 메카 파추나방 까정와이 알론지 랑 랭랑 벤 아두시 알론지 아주 번 익시나